잠깐만 오빠, 너무 잘 지키다. 하이 아하이, 보고 싶어 힘들 스플라스 디크 플로맨의 말함. Dengarkan sebuah drama misteri serta pengalaman sebenar dari pendengar Pahang FM. Di akhir rancangan, sejenak renungan bersama Ustaz. Semuanya dalam Misteri Malam.